0: 나 화니 계시.
1: 나 우리 분노.
0: 와.
2: 네.
1: 나 화니 계시.
0: 자우. 이분 나로 마이.
1: 마이.
0: 마이.
1: 아저씨 마.
0: 저런 마이 저.
1: 오케이,
0: 맞나?
1: 오케이, 예, 예. 자,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

0: 이 나쁜이 개씨.
1: 나쁜이 분노.
0: 와.
2: 네.
1: 나쁜이 씨.
0: 자. 이분 내가 많이.
1: 많이.
0: 많이.
1: 맞습니다.
0: 내가 많이. 저기.
1: 아무도 이거 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